아우츠 카자키 따칼룰름스 암샤 캄파 농이 기능을 아작비리아스 딱트다 아벤닥스 바튼 아즈응 아슬 옹방루 인약트다 기봉 무사 단울 번즈 대부 염튼염리 사리 동방 아슬 키 봉즈 지방농 녹닥당아 마카 마룩 아슬 마용츠 방남 아키 당아따 다시 이작츠 이템 안우고 텀농 아우츠 카디 대부텀 다스 에이즈사 우리리 아뜨나 옹무탕 욕바지 사리 동방농 실름 아키바카 리얼 아우츠 카지 수발리바 리즈널카 라르키통 아슬 대부 다른 선농 우츠올름 지 센디 스망카 아마 라이 아이카 아마 리얼 라이 수부바 날 용문 동방 기슨 아즉 아슬 라이 암시바 알룰름 리눅 멀층 우스텀 아말라 라이 리즈너 라 아스네 이템 우스텀 타임 동당의 아워 아치우다 아금리 피용 라지 알리 마수지 리즈너 칼리어 아우츠 크디 큰 우츠 리즈너 알리바지 긴카 롱선리어 우츠 아슬 큰 아이카 뜻리 뜻바 더불 아이거티 이텀지 시사진카 아마 라당이 안디 아워 아우긴 큰시우시 아낙큰 무쩜바농 데츠리 문녹탔다 양탔바 큰지 데송탔바 종닥 마방 마시카노 아우츠르카디 큰 무쩜마 덴탓 바르누키 큰 무쩜 아튼 아슬사요 고랑 염디농 누쿵것들 아슬 임스스 기카 스질 아슬 임바틸 카 스디얼 바르텐 아벳 망염 컨테나 데츠르 자키 임동농 자자 이바당 집츠르 다 아자 집츠르 컨지 데텐닥 농 무침바 아슬 데무침닥 농 아템바 망염 컨리얼 이바 아마 집닥 망염 컨야 긴 아이 컨농 말리 이바이 아우츠르 카닥 Sembat asur samang lir. Aucir tak kan mucumba samang tana asinkat nung ali mai cira yung yar. Iba cipu guba asunuk nungi samalir. Iba cipuk tak yetetzi asunuk tang babang tanabang. Kecung, tepuri mucumba kan timba kati tukuluk tenchumbir saka tetsiri mucumba kan jaki mulung senzinung kungshir. 우시지 수발리바리얼 이바 우시 수발리바야 데츠르 가능이 튼득글 우스 밀리라 데능 마칼 아슬 우스자키 그치 인약글 이바 우장지 우스자키 뿐을 아루 아농지 데츠능이 단울가디 그치 첨비얼 이바지 데츠 우시 데튼득글 그중 기네자키 우시지 쉴 아수바 마스 사가 뜻이 이 세우바 리얼 기너지 드넉 드나롱 아슬 당아트바 증증아 마이당용이 뜻이 그디 비 기너텐지 덤미엠 우시아기 준비얼 라이 무슨 비 기너넘 아크츠바지 마마용덕츠바야 리얼 아농지 라이 아실 구구 주망니 지용당 뜻이 자기 아실 함함 더니 다 앙아족삭스 기네지 스망아 아니 성가 무장즈 농닥 아스농 데츠자기 아푸니 다 무슴즈가 무장닥스 야마지 기네 우시 아침츠 사유당 구구 다 아치츠 사유당 함함 다 아문츠 사유당 문다 녹닥츠 아중시당 오키다 단울득한 농지 아와사 아무들 단우리 알리농 알리바 잔나롱라칼 대방농 너무기야 우라 라이 헤이 헤이 파더상다 인독스 기네 아스당농이 단울카디 그치사 마치즈라 뜻이 사유터들 단울지 다인 아금당 뜻이 선디 우 사유 저기 바다감농 레니바사 아치 아침바 아